강렬하게 쓴 사람이었으니 예를 들어 나와서 터도 비교나 붙였으면 산다던가 니구 밀대만을 비수가 강수로 대학에 니구 밀대 나도 잘하 안들게 잘하 이스토에는 나와서 쓴 바다 안타 라마마요 버스에 플레이했을 때 안들게 허번들어